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보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비원의석이림서림珲春시당위보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사비원의보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현지에서대학입시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범구관리위원회2026년제3차주임판공회의가소집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2026년대학입시가다가왔습니다6월5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비원의석인림서림은현지에서대학입시준비사업에대해검사지도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근평청석의대학입시관련종료지시비준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사업책임을긴밀히토로지고정성으로세밀하게대학입시조직보장각항사업을잘추진해수많은학생들의꿈실현의길에보가호황해야합니다림서림은珲春시제1고급중학교에서시험장방송실시험지비밀보관실등종점구역을현지에서살펴보고관련책임일군으로부터수험생입교안전검사시험지비밀관리등상황에대해자세히요해했습니다림서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학입시는천가만화와관계되고공부만수험생들의미래운명과직결됩니다정치적립지를높이고대학입시의정확한향도공평최저선과선발기준을확고히파악하며대학입시관련봉사보장지원을전력으로잘해대학입시가안전하고평온하며원만하게치러줄수있도록해야합니다시험기품과기후를엄숙히하고인력물력기술을결합한립체적방어통제수단을총괄하며시험장배치감독관순환근무시험지운송및관리등환절을세밀하게관리해시험문제유출과정보루설시험부정행위등을엄밀히방지함으로써시험장질서와시험의공정성을확보해야합니다따뜻한봉사를최소화하고시험전스트레스해소심리상담정서안정등정신건강봉사를잘조직하며특수수험생과질병을앓는수험생에대한개별맞춤형부축정책을잘시달해수험생과학부모의획득감과만족도를부단히제고해야합니다응급보장을강화하고시험장주변안전위험요소를깊이있게점검정비하며교통통제유도소음관리식품안전관리등종합보장사업을착실히추진해야합니다뇌우폭우등극한기상돌발상황에대응하는대비책을완벽화해대학입시가안전하고질서있게진행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김호요림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4일시당위보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사비원의보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전시대학입시준비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험생을중심으로각측의책임을단단히다지고대학입시의전반과정에대한준비를주도면밀하게잘해전력으로평온하고편안한시험환경을조성함으로써전시대학입시가안전하고질서있으며순조롭게진행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장림국은전으로珲春시제1고급중학교珲春시학생모집시험봉사

중심 등지에서 현지 조사 연구, 현장 회보 청취 등을 통해 시험장 시험 준비, 소험생 입장 모의 훈련, 지휘 중심 운행 및 비밀실 관리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많은 학생들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고 천가만호의 절실한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민생 대사입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의 각항 보장 사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조치를 세분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하며 엄숙하고 세밀한 작품으로 매개 시험 준비 환절을 절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시험 사무 안전 관리를 엄격히 틀어지고 시험지 비밀 관리의 각항 규칙 제도를 엄수하며 비밀 유지실의 당직, 시험지 이동, 보관의 전사슬 절차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직무 직책에 입각해 교통 소통, 소음 관리 통제, 의료 위생, 응급 처리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보장 조치를 시달해야 합니다. 각종 돌발 상황 응급 대비책을 보완하고 응급 처리 절차를 세분화하며 응급 인원과 물자를 배치하고 극단적인 날씨, 돌발 질병 등 각종 위험 우환을 주시하면서 시험 전, 시험 중 시간대에 응급 준비를 잘해 많은 수험생들이 침착하게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호응해야 합니다. 김호, 요리미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5일 시당의 부속이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속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훈춘 시범구 관리위원회 2026년 제3차 주임 사무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에서는 숙근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 시 심원현 탄광가스 폭발 사고와 호남성 장사 류양 시 폭죽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선주 이전 시범구 오지 신호탑 용지 선정 방안,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중심 소방시설 승격 개조 등을 실시할 때 관한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은 발전의 최저선 경계선으로서 안전생산, 기초시설 개조,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발전 등 종점 사업을 확정하고 안전과 발전을 총괄해 시범구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시범구의 산업특점, 단지 배치, 통상구 업태에 입각해 소방시설, 전기, 가스 사용, 특수설비 등 관건고리를 주시하면서 전방위적이고 그물식으로 종점 영역의 안전 우환을 조사해 안전 생산의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계획 선행, 편민 기업 혜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신호탑 위치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하며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중심 소방시설의 질 제고와 개조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관선의 안전, 도로 통행과 단지의 건설 순서를 총괄해 시공이 기업 생산, 군중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통상구 부대 기초시설을 가열층 보완하고 통관 연성 조건과 경성 조건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다국 무역의 용량 확대와 질 제고를 추동해야 합니다. 주체 책임을 다지고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며 대상의 신속한 착지를 추진해 기초시설의 질 제고, 안전한 발전 환경으로 시범구의 대외 개방과 해양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펭수회, 리조휘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길림성 1210 보쇄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가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업무량은 동기 대비 4.4배 증가해 동북지역 1위를 차지했으며 전성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2024년 말 훈춘세관에서는 동북 삼성에서 처음으로 다국 전자상거래 더하기 보쇄 창고에 1210 보쇄 다국 전자상거래 특수구역 수출 모식을 착지시켰습니다. 이 모식은 훈춘 종합 보쇄구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기업이 직접 화물을 사전에 수출해 종합 보쇄구 보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고 구역 반입 즉시 세금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주문이 생성되면 화물은 구역 내에서 분류 포장을 마친 뒤 훈촌 통상구를 거쳐 혼적돼 국외에 운송됩니다. 1210 보시의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고자 훈촌세관에서는 전담 사업팀을 구성하고 전담 인원 접목, 종점 계획, 시달 추동의 전사슬 배환 봉사 기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업무 골간을 14권으로 지정해 기업의 장부 설립, 허가 취소, 및 명세서 신고 등을 1대1로 지도했습니다. 통관 환절에서는 예약 통관 더하기 비침입식 검사 더하기 혼족 운송의 조합 감독 관리 방식을 혁신적으로 운영했으며, 훈춘 도로 통상구의 7 곱하기 10시간, 철도 통상구의 7 곱하기 24시간 예약 통관 봉사를 결합시켜 전반 통관 시효를 약20% 향상시켰습니다. 통상구와 인접해 있고 통관이 신속하며 원가가 통제 가능한 종합적 우세를 비롯 훈촌 1210 보시의 다국특수구역 수출 모식은 이미 소미, 련상 등 50여 개 국내 대중형 플랫폼 기업을 성공적으로 흡인했고, 휴대전화, 태블릿 PC, 가전제품 등 100여 종의 국산 브랜드 상품은 러시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 상하류 기업들의 집결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확대 발걸음도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쾌속 성장을 추동하는 동시에 훈촌세관에서는 감독 관리와 봉사의 균형도 함께 중시하고 있습니다. 상무, 세무 등 관련 부문과의 정보 공유와 협동 연구 판단을 가강해 보조금 사기와 세금 사기 위험을 엄격히 방지했습니다. 수출 감독 관리 환절에서는 무작위로 기업의 영수증과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주문 정보를 대조 확인해 가격 부풀리기와 호의무역 행위를 방비했습니다. 또한 CT 스마트 판독 시스템, H986 대형 컨테이너 검사 설비를 운영해 정밀 추출 검사를 전개하고 감독 통제, 조기 경보, 처리해 폐환 위험 통제 체계를 구축해 전 과정에 규범적 감독 관리, 위험 통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에서는 농사철을 다잡고 정밀하게 시책하면서 촌경 생산의 각항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농업 증효, 농민 증수, 양국의 안정적인 생산과 풍작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마천자향, 양포만족향, 삼가자만족향 등 중점 농업구역의 촌경 파종은 이미 기본적으로 결속됐고, 전간 제초, 병충해 예방 퇴치 등 모종기 관리 사업이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훈촌시에서는 양국 안전의 최저선을 견결히 지키고 과학적으로 총경 생산 사업을 총괄하며 재배 구조를 합리하게 계획하고 양국 파종 면적을 안정시켰습니다. 요에 따르면 6월 1일까지 40만 8,500무 한전의 파종을 이미 전부 완성했습니다. 그중 옥수수는 28만 4,300무, 콩은 9만 6천무, 기타 작물은 2만 8,200무입니다. 수전도 이미 11만 9,700무의 모내기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촌경 생산에 질서 있고 고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자 훈촌시에서는 촌경 물자를 충족하게 비축 조달하고 종자 화학비료, 농약이 정밀하게 농가에 전달되고 충분히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농어물자 시장에 대한 전문 감독 관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가짜 저질 농어물자, 농민을 속이고 농업을 해치는 등 위법 행위를 고되게 타격하고 농어물자 시장의 경영 질서를 규범화해 촌경 생산 안전을 근원으로부터 보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 일꾼을 조직해 전간에 찾아가 순회 지도, 기술 질의 응답, 경험 보급 등 봉사를 전개해 농가들이 과학적으로 관리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재배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보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이림서림珲春시당위보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사위원회보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현지에서대학입시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범구관리위원회2026년제3차주임판공회의가소집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2026년대학입시가다가왔습니다6월5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서림은현지에서대학입시준비사업에대해검사지도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권평청석의대학입시관련종료지시비준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사업책임을긴밀히두루지고정성으로세밀하게대학입시조직보장각항사업을잘추진해수많은학생들의꿈실현의길에보가호황해야합니다림서림은珲春시제1고급중학교에서시험장방송실시험지비밀보관실등종점구역을현지에서살펴보고관련책임일군으로부터수험생입교안전검사시험지비밀관리등상황에대해자세히요해했습니다림서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학입시는천가만화와관계되고공부만수험생들의미래운명과직결됩니다정치적립지를높이고대학입시의정확한향도공평최저선과선발기준을확고히파악하며대학입시관련봉사보장지원을전력으로잘해대학입시가안전하고평온하며원만하게치러줄수있도록해야합니다시험기품과기울을엄숙히하고인력물력기술을결합한립체적방어통제수단을총괄하며시험장배치감독관순환근무시험지운송관리등환자를세밀하게관리해시험문제유출과정보루설시험부정행위등을엄밀히방지함으로써시험장질서와시험의공정성을확보해야합니다따뜻한봉사를최적화하고시험전스트레스해소심리상담정서안정등정신건강봉사를잘조직하며특수수험생과질병을앓는수험생에대한개별맞춤형부축정책을잘시달해수험생과학부모의획득감과만족도를부단히제고해야합니다응급보장을강화하고시험장주변안전위험요소를깊이있게점검정비하며교통통제유도소음관리식품안전관리등종합보장사업을착실히추진해야합니다뇌우폭우등극한기상돌발상황에대응하는대비책을완벽화해대학입시가안전하고질서있게진행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김호요림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4일시당위보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사위원회보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전시대학입시준비사업을현지에서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험생을중심으로각측의책임을단단히다지고대학입시의전반과정에대한준비를주도면밀하게잘해전력으로평온하고편안한시험환경을조성함으로써전시대학입시가안전하고질서있으며순조롭게진행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장림국은전으로珲春시제1고급중학교珲春시학생모집시험봉사중심등지에서현지조사연구현장회보청취등을통해시험장시험준비소험생입장모의훈련지휘중심운행및비밀실관리등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학입시는많은학생들의전도와운명에관계되고천가만호의절실한이익과관계되는중요한민생대사입니다각관련부문에서는대학입시의각항보장사업을두드러진위치에놓고조치를세분화하고부족한부분을찾아보충하며엄숙하고세밀한작품으로 의사에게 시험 준비 환자를 절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시험 사무 안전 관리를 엄격히 틀어지고 시험지 비밀 관리에 각항 규칙 제도를 엄수하며 비밀 유지실의 당직, 시험지 이동, 보관의 전사슬 절차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직무 직책에 입각해 교통소통, 소음관리 통제, 의료위생, 응급처리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보장 조치를 시달해야 합니다. 각종 돌발 상황 응급 대비책을 보완하고 응급처리 절차를 세분화하며 응급 인원과 물자를 배치하고 극단적인 날씨, 돌발 질병 등 각종 위험 우환을 조시하면서 시험 전, 시험 중 시간대 응급 준비를 잘해 많은 수험생들이 침착하게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호황해야 합니다. 김호, 요림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5일 시당의 부석이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훈춘시범구 관리위원회 2026년 제3차 주임 사무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금평 총서기가 산서장치시 심원현 탄광가스 폭발 사고와 호남성 장사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선주 이전 시범구 5지 신호탑 용지 선정 방안,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중심 소방시설 승격 개조 등을 실시할 때 관한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은 발전의 최저선 경계선으로서 안전생산, 기초시설 개조,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발전 등 중점 사업을 확정하고 안전과 발전을 총괄해 시범구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시범구의 산업특점, 단지 배치, 통상구 업태에 입각해 소방시설, 전기, 가스 사용, 특수설비 등 관건고리를 조시하면서 전방위적이고 그물식으로 종점 영역의 안전 우환을 조사해 안전 생산의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계획 선행, 편민 기업 혜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신호탑 위치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하며 다국 전자 상거래 감독관리 중심 소방시설의 질 제고와 개조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관선의 안전, 도로 통행과 단지의 건설 순서를 총괄해 시공이 기업 생산, 군중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통상구 부대 기초시설을 가열층 보완하고 통관 연성 조건과 경성 조건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다국 무역의 용량 확대와 질 제고를 추동해야 합니다. 주체 책임을 다지고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며 대상의 신속한 착지를 추진해 기초시설의 질 제고, 안전한 발전 환경으로 시범구의 대외 개방과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펭수회, 리조휘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길림성 1210 보세 다국전자상거래 수출 업무가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업무량은 동기 대비 4.4배 증가해 동북지역 1위를 차지했으며 전성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2024년 말 훈춘세관에서는 동북 삼성에서 처음으로 다국전자상거래 더하기 보세창고의 1210 보세 다국전자상거래 특수구역 수출 모식을 착지시켰습니다. 이 모식은 훈춘종합보세구의 정책 우세 의탁해 기업이 직접 화물을 사전에 수출해 종합보세구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고 구역 반입 즉시 세금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주문이 생성되면 화물은 구역 내에서 분류 포장을 마친 뒤 훈춘 통상구를 거쳐 혼적돼 국외에 운송됩니다. 1210 보세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고자 훈춘세관에서는 전담 사업팀을 구성하고 전담 인원 접목, 중점 계획, 시달 추동의 전사슬 폐환 봉사 기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업무 골간을 14권으로 지정해 기업의 장부 설립, 허가 취소 및 명세서 신고 등을 1대1로 지도했습니다. 통관 환절에서는 예약 통관 더하기 비침입식 검사 도하기 혼족 운송의 조합감독관리 방식을 혁신적으로 운영했으며 훈춘도로 통상구의 7 곱하기 10시간, 철도 통상구의 7 곱하기 24시간 예약 통관 봉사를 결합시켜 전반 통관 시효를 약 20% 향상시켰습니다. 통상구와 인접해 있고 통관이 신속하며 원가가 통제 가능한 종합적 우세를 비롯 훈촌 1210 보세 다국특수구역 수출 모식은 이미 소미, 련상 등 50여 개 국내 대중형 플랫폼 기업을 성공적으로 흡인했고 휴대전화, 태블릿 PC, 가전제품 등 100여 종의 국산 브랜드 상품은 러시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 상하류 기업들의 집결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확대 발걸음도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쾌속 성장을 추동하는 동시에 훈촌세관에서는 감독관리와 봉사의 균형도 함께 중시하고 있습니다. 상무, 세무 등 관련 부문과의 정보 공유와 협동 연구 판단을 가강해 보조금 사기와 세금 사기 위험을 엄격히 방지했습니다. 수출 감독관리 환절에서는 무작위로 기업의 영수증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주문 정보를 대조 확인해 가격 부풀리기와 호위무역 행위를 방비했습니다. 또한 CT 스마트 판독 시스템 H986 대형 컨테이너 검사 설비를 운영해 정밀 추출 검사를 전개하고 감독 통제, 조기 경보, 처리에 폐환 위험 통제 체계를 구축해 전 과정에 규범적 감독 관리, 위험 통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에서는 농사철을 다잡고 정밀하게 시책하면서 촌경 생산의 각항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농업 증효, 농민 증수, 양국의 안정적인 생산과 풍작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마천자향, 양포만족향, 삼가자만족향 등 중점 농업구역의 촌경 파종은 이미 기본적으로 결속됐고 전간 제초, 병충해 예방 퇴치 등 모종기 관리 사업이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훈촌시에서는 양국 안전의 최저선을 견결히 지키고 과학적으로 촌경 생산 사업을 총괄하며 재배 구조를 합리하게 계획하고 양국 파종 면적을 안정시켰습니다. 요에 따르면 6월 1일까지 40만 8,500무 한전의 파종을 이미 전부 완성했습니다. 그중 옥수수는 28만 4,300무, 콩은 9만 6,000무, 기타 작물은 2만 8,200무입니다. 수전도 이미 11만 9,700무의 모내기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촌경 생산에 질서 있고 고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자 훈촌시에서는 촌경 물자를 충족하게 비축 조달하고 종자 화학비료, 농약이 정밀하게 농가에 전달되고 충분히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농어물자 시장에 대한 전문 감독 관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가짜 저질 농어물자, 농민을 속이고 농업을 해치는 등 위법 행위를 고되게 타격하고 농어물자 시장의 경영 질서를 규범화해 촌경 생산 안전을 근원으로부터 보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 일꾼을 조직해 전간에 찾아가 순회 지도, 기술 질의 응답, 경험 보급 등 봉사를 전개해 농가들이 과학적으로 관리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재배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민장림국이홍수안전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와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훈촌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민장림국이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귀환문제시정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연변조초중핵심수업준비조건설사업가동회및성주현학교4급연동교수연구성과전시교류활동이훈촌시에서거행됐습니다6월5일부터6일까지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민장림국이홍수안전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형정석의재해방지재해감소재해구조사업에관한중요원수를깊이있게학습관철하고인민지상생명지상을견제하며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강화하고홍수방지각항조치를시달해홍수방지안전방선을견결히구축함으로써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수호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훈춘화관련지점하다문양삼도구촌춘화진하초모촌호로두구촌경신진백석촌서가산촌근해가도춘경촌삼가자만족향삼가자촌영안진대유수촌등지에서수위감시측정조기경보논밭도로파손수해공정건설등상황을상세히료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순찰및위험요소점검물자비축당직근무등각종사업을착실히잘해장마기안전방선을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강우량과수위변화를면밀히감측하고홍수상황을정확하게연구판단해조속히예측하고보치하며대응해야합니다홍수방지응급물자를충분히확보하고응급구조대오를강화하며상시적으로홍수방지응급훈련을전개해야합니다24시간전문인원당직지도간부인솔제도와책임부문책임제를엄격히시달해상하가련동되고협력해힘을발휘하는홍수방지사업구도를구축해야합니다수해로훼손된지수홍수방지공사건설을다그치고하천준설제방보강교량복구등사업을효율적으로완성해야합니다농경지배수를잘하고농가손실을제때조사산정해보상을진행해야하며시기를다잡고농작물의재파종과대체작물재배를추진해야합니다산사태위험우환조사를깊이전개하고과학적으로위험제거시공을조직해작업안전을확보해야합니다박용호등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8년성석탄업유한회사와관련지점에서장림국은현지조사회보청취좌담교류등방식을통해독찰귀환문제의구체적인상황을상세히료하고현장에서시정사업을감독지도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정치적립지를갈증높이고생태환경보호독찰민원사건처리의중요성과긴박성을깊이인식하며시정의정치적책임을겨련히짊어져야합니다항목별로민원단서를검증하고문제의근원을깊이파고들며시정조치를세분화하고시정기한을엄수하면서즉시행동해즉시시정하며진정으로실제적으로개진해야합니다부문연동속지협동을강화하고관련문제에대한조사정돈을잘들어줘문제가전면적으로철저히시정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상시와순찰감독관리와장기효과관리기제를건전화하고생태환경위험을원천적으로방비하고해소하며시정성과를지속적으로공고히하고생태안전장벽을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연변조초중핵심수업준비조건설사업가동회및성주현학교4급련동교수연구성과전시교류활동이일전에군주시제4중학교에서거행됐습니다이번활동은지혜응집련동질재고4급련동으로집단수업준비심층발전인솔을주제로교육교수개혁을심화하고의무교육품질을제고할때관한국가성주의정신을전면시달하고성주현학교4급교수연구련동을갈증가강하며교원의전업발전을추진해전주교육개혁의품질향상과효율제고를추동하는데그취지를뒀습니다전주각현시교원진수학교의초중교수분관책임을꾼학과교연은각초중교수분관교장교무주임교연조조장수업준비조장및골간교원대표들이현장에모여공동으로연구하고학습했습니다이번활동은 어문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역사, 지리, 생물, 도덕과 법치 등 9개 핵심 학과를 둘러싸고 집단 수업 준비와 연구 토론, 량질 수업 사례 전시, 연구성 숙제 공유, 전문 교수 연구와 양성 등 계류 활동을 전개해 4급 교수 연구 체계가 집단 수업 준비, 과당 개혁, 교과서 교수 연구 등 방면에 대한 실천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핵심 수업 준비조 건설 표준, 운행 모식과 추진 순서를 명확히 하고 각 학교 교수 연구 사업이 상규적인 활동 전개로부터 제도화 규범화된 핵심 수업 준비조 건설회로 전환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전조 초중교육 교수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든든한 기반을 닦아줬습니다. 길림성 농업융자담보유한회사에서는 신형농업 경영주체의 융자난 고비용 융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삼농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담당을 정확히 이행함으로써 길림성 재정금융협동 농업지원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천시 추념재배 전문 농장의 벼 자람새가 좋습니다. 농장 책임자 류춘염은 기자에게 규모화 재배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종자, 비료, 농기계 구매 등 모든 방면에 자금이 필요했지만 전통적인 농업 경영은 담보물이 부족해 융자가 쉽지 않았고 융자 비용이 높은 문제들이 생산 확대의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방도를 찾지 못해 속썩이고 있을 때 길림성 농업 융자 담보 유한회사의 해농 정책이 가뭄의 단비처럼 찾아왔습니다. 추가 담보물이 없이 300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심사 절차도 신속하며 원가도 낮아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류춘염의 농장은 벼 연간 생산량이 7,000톤에 달했고 연간 생산액은 3,5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온라인 판매액은 1,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 经过多年发展，我们不但创立了本土优质农业品牌，种植规模扩大了800公顷，还带动周边200多户增收致富。农大公司不是靠一次就完，而是持续给我们输血，让我们种地没有后顾之忧。
1: 훈천시 교통운수국에서는 군중들의 수요를 둘러싸고 도로 개설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군중 출행의 안심길을 잘 수리함으로써 군중 출행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급도로 입구에서 신명도 구간에 이르는 대상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들이 쉼없이 오가고 시공 일꾼들이 긴장하게 작업하면서 열의충전한 시공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 我局主动履职担当 将该段水毁道路纳入本次水毁重建项目工程。省道口至新明分为三个路段同步开工，分段推进，已于5月20日正式进场施工，预计6月中旬完工通车。
1: 도로가 건설되면 기존에 울퉁불퉁하고 원활하지 못하던 문제가 개선돼 주변 시민들의 일상 출행에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4: 看到这条路修得越来越好，我心里非常高兴，非常激动，每天。 出行、买菜呀、上下班啊，都非常的方便，非常感谢给我们修了这条路。
1: 당전 훈천시에서는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시구역의 일부 하천, 강변 및 빈수 구역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적치, 부유 쓰레기 누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위생 사각지대는 정돈이 미흡해 수역 생태 환경을 엄중히 훼손하고 도시 수변 경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로 하천에 연한 여울목, 다리 아래 사각지대 및 강변 녹화대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 잡동사니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쌓여있고 수면과 강변 곳곳에는 비닐봉지, 음료수병, 식품포장지 등 각종 백색 쓰레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쓰레기가 뒤섞여 쌓여있거나 일부에는 수면에 떠다니면서 하천 경관을 해치고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와 해충이 번식하기 쉽고 악취를 유발하며 부패한 쓰레기는 수질 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구간에서는 일상적인 청소 및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유 쓰레기 문제가 반복되고 환경 위생 정돈 성과 역시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도시는 인민이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부문에서 신속히 행동해 더 이상 방관자만 되지 말고 보이지 않은 구석이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0: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5: 十王千岁李文忠要准备休息。 还没等休息呢，
2: 值班的太监来了，高声喊喝：“奉天承运，皇帝诏曰，陛下旨意下，召十王迅速进宫。”李文忠就一愣，心说前后时间不长啊。哦，我舅父明白过来了，叫我进宫，大概见着搬兵的折本了，我还得马上去。想到这里，赶紧点头，高声喊喝：“臣遵旨。”四老将也认为是这个事儿，非要跟文忠一块儿去。李文忠一想也行，都不是外人，如果朱元璋做了决定，给多少军队，什么时候起身，三句话两句话这事儿就定下来了。文忠点头答应，带着四老将赶奔皇宫大内。等到紫禁城这儿，被太监给拦住了，叫十王一个人进宫，其他人不得而入。四老将明白这个规矩，因此在宫门外头听信儿，李文忠一个人赶奔偏殿。不进偏殿还则罢了，一进偏殿，李文忠就一愣，就感觉到这气氛不对。两旁刑具列摆呀，往上边一看，舅舅在那儿坐着，本来就有病就不好看，再加上这一生气跟那活鬼差不多。就见朱元璋这胸脯一起一伏，双手扶着龙书案，气儿都上不来了。李文忠赶紧端带辽袍跪倒在地：“陛下在上，臣文忠参见陛下万岁万万岁。”按现在钟表说能有五分钟，朱元璋没说话呀。他一看是李文忠，这火就不打一处来呀，越想越恨，哆嗦成一个的，好不容易把火往下压了一压，朱元璋这才说：“下跪文忠吗？正是臣。”李文忠，方才你可曾进宫？
3: 是，臣进宫，因为有急事要求见陛下，因见陛下刚用了药，因此我又回府了。
2: 哦，既然如此，你进宫见我什么事情？
3: 因为边关吃紧，边关大帅常遇春命五殿章四老将回京搬兵，带来十万紧急的文书一道，我来给您送折本来了。
2: 哦，拿来我看。
3: 是，我耶。这阵李文忠才想起来，那折本给了杨娘娘，由于刚才光顾生气把这茬给忘了，皇上一要他这才想起来。启奏陛下，臣第一次进宫之时，我交给杨娘娘了。
2: 哦，交给杨娘娘了。我再问你，你除了交这折本之外还做了些什么？
3: 陛下，我不明白，臣什么也没做呀，因为我见您吃完了药昏迷不醒，我就走了。
2: 真会说话，好孩子，你学会了编瞎话了。铁的事实你不承认也不行啊。我且问你，你为什么调戏我的爱妃，还不把经过从实讲来？李文忠一听明白了，肯定这杨娘娘编巴造魔，把她气的往前跪爬了几步，蹦蹦磕响头：“陛下容造，臣冤枉啊，我冤枉。如果舅父要问，是这么回事啊。”李文忠一想，到了现在了，咱也甭瞒着，把盖掀开就得了，你不怕丢人，我还怕什么？李文忠就把以往的经过讲说了一遍。朱元璋听完了，哎，你说这玩意儿信是不信？看这意思，李文忠说的是真的。为了把事情弄清，
3: 吩咐一声把杨娘娘调来，要来个当面对词。但是这个杨娘娘心怀鬼胎哟，她也受点良心的责备，这腿肚子有点朝前，哆嗦成一个步都迈不了了。马娘娘给她打气儿，去，全由哀家做主，你怕什么？到现在怕也不行了，是遵旨。杨娘娘转身往里走，哎，在外边她还害怕。等一进了偏殿，他把心一横，这胆儿还就壮起来了，厚着脸皮给皇上见了礼。朱元璋用手一指李文忠，他是谁你认识吗？杨娘娘一歪脸儿，啊，他是十王千岁，刚才我见过。你把方才之事再讲说一遍。
5: 要陛下，那太丢人了，我受了委屈了。
3: 这杨娘娘就把编的这个经过讲了一遍，李文忠在旁边一听，可气坏。十王千岁以拳击地呀、啊！我娘娘，上有天，下有地，咱们当家可有良心呐、啊？你说这话愧也不愧。然后李文忠往上叩头，陛下。臣冤枉啊，他这叫血口喷人。刚说到这，朱元璋把龙胆一拍，噔，李文忠啊，人证物证可都有，你还想不承认？陛下，人证何在？李文忠觉着理直气壮，刚说到这，马娘娘从屏风后头转出来了。文忠，别抖威风了，人证在此。啊！李文忠一看是马娘娘，顿时全明白了。就见马娘娘稳稳当当来到龙书案旁边，用手指着李文忠的鼻子。文忠啊，你太不像话了。哎，你看看把你舅父气的这个样，虽然你姓李，你是万岁的亲外甥啊，有道是爹亲叔大，娘亲舅大，这是骨肉至亲，你许这么办吗？杨娘娘别管多年轻，陪着你舅父睡一宿，那是你的舅妈呀，哎，你这不是乱伦吗？幸亏我一脚门里一脚门外赶上了，我要迟来一步，这事儿不就更糟了吗？孩儿啊，悔了不做，做了不悔，大丈夫敢做敢担，你干什么瞪眼不承认呢？快点跟你舅父说两句好话，承认个不是，我呢再劝劝你舅舅，满天的云彩就散了。你要不承认，你舅舅岂不更生气了？你说这个女人多损呢、啊、明明是个假的，叫她这么一描，跟真的一点不假了。李文忠是忍无可忍，顿时他全明白，心里说话马大脚，坏事就坏在你这个女人的身上了。今天你害这个，明天你害那个，害来害去，居然害得我李文忠的头上。不用问，杨娘娘的所作所为都是你唆使的。那李文忠也是个武将啊，到现在由于气得太厉害，他也顾不得礼义了，从地下蹭他站起来了，三步两步窜到杨娘娘面前，把巴掌抡起来，啪